0: 네, 다음 트위터.
1: 다음 트위터.
0: 네, 24040, 23 main station, but available for attendance.
1: 다음 트위터.